아슥 저라 하죽 니르 짭뭉 반다워 포틀 럭슈미 몰섬니 코랑거르 짭뭉 카나르 자카 타부 하이노 하이테 땅사르 짭뭉 잔니 마락니 코랑거

서야 서야 나 오늘래 나 카라이 파이데 서야 어서야 아까부터 어살라냐네 나마다 아마도 아마불레 토카야마토 야고모도 어머도 어야말래 어쿨로보 이던고 마다 마다 딸기자 얼레와 늦어 어머도 어머도 기사래 어나싱의 동등 서야 서야 양고 어파이버니 고보 발로크 서야 어서야 어서야 토다 토박여 나이데 서야 나마다 아마도

어서야, 어서야, 꺼살래, 어서 보이버, 당선호, 북내, 서야, 어서야, 어서야, 꺼나, 수보이버, 당선호, 북내, 서야, 어서야, 능나오 어까로워 오르데 서예 어서예.

0: 打开灯门前来后，我到了体检灯，体检的灯，我当时没有办法。
1: 嗯，아보노이게가함레다무누기동
0: 가함가가이나보오오보도보로가함레주게네번에아무로가이안아무로가가함은가우사바이
1: 아보노
0: 레주게코보로마마니로가보가함가우사가우아하냐랑빵레메니브리함자레메니아무튼레메니가보산따는하이자우사
1: 아와
0: 하라이비레이로또칼모타이라플라이디바바이
1: 음
0: 아아무로카이타는하이제보다마치보러는비치고보러비싱글라자비시
1: 음아보노
0: 근데곰바이카함룬나동거
1: 이카함룬동거능래카함룬나레
0: 안카함룬바이
1: 아벨레카함바이
0: 사람은안꼭사람은두번이바이
1: 응
0: 바로왜그래서
1: 어
0: 바로왜차별마마
1: 아아아한바인가요존
0: 나고바이한바인
1: 가
0: 요응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저또가함함야증오모바일바소셜미디어비싱대증많이도인게어본바기증어본오사문가함오태바간가야보부스가함가나라에는대크록사다국다무국동나이내게나헬로
2: 헬로
1: 이
2: 네소셜미디어네드
1: 이샤분카코랑롬마엔동한
2: 아안만다이잽사라님보고사야디
1: 어보고사야디아우디니코랑세치곤케파이원바게코랑세롬마리한가더함바이뇨노람소고디니니반다워소셜미디어치니랑마워또따부난위는동어무도가함꼭농피아바부스가함클라이동부스함야동함야클라이동아보노기스카나라이네
2: 응
1: 더사디니니완축문사디바이
2: 아완완축망나완제마마니타
1: 더더
2: 한거수셀미디아도다무가함진짜뭐한거나탄가적가함농자비동을장사마니좀보록바비위탕마니나시기정흥만이아동롱어정진이폰나요우티비나요소셜미디어정도또기순아이정연디바이쪼브로
1: 응
2: 아부마제정아부정어프릉마포컬라요치
1: 응
2: 해디바정어바이샵프릉의정만이지니시아부너치니버럭완수기아바비야타
1: 응
2: 철철케완수기아에제누고제노안보스업팀물라안업팀용만어아이아버로가시버친버롱이아니바빌라유도아시아타게샤암작라요더마보칼라요빌라요바보응마니히게땅디히마니꼭테
1: 응
2: 데니스마로응오버땅디히니노노포농마니시오분고르나나야니니버록파샤색바리오
1: 응
2: 사실내가다아버님바그증아버하나상가증서릉뭉치만한안고다서릉디아버는헌가증서릉서릉디서릉은야다시서릉상고안엄뜻흉마다블라이코나바그가하이상자에아버하시에보러공와요아버님바그가쓰니바그치니포케아니저르티카나함자고당수절미디아나이서나바시서릉마시증만자고안칸만자고
1: 응
2: 그거원래버티마통안가싫은자고다
1: 아
2: 아버가샷깎감근장마하이마통자고다
1: 응그함열레다몽응작는
2: 함야응마니그니까좀함야응장마니그시들메디안테우타케샤아고보롱어그거사야살라이마니아응고워함야살라이사이서꼭필요

아수세라 증 그날래가 어른 대불만이 커란 거 레잡몽 하이노 하이 대당사 레잡몽 파싱는 증 당래는 다북네 레잡몽어 아 증 샵나 샵에 레잡몽 크레만 아이기나 하디 바르미다 리앙니 커란 거 어르잡몽 그날래는